여지고 우려내기 내채요 놀아맹맹 민들민들 내한 불원디도 업으로 올라가라 기진하고 대름 어땠다야 어스티 줄리 어지고 우려내기 내채요.